0: 다 아미파나 시카나
1: 엔젤라이톰보
2: Panoreti, Canamora Rora Pano, Tnoda, $5,000, Namome Macumi,
3: Ronde, Sacal, Rei, Tanus, La Música Buena, El Tropico, Teniapa,
2: Sucesso,